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그루 우와이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why guru,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 guru vai